우리말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말로 피어나는 작은 기적. 아침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말로 쓴 글들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 하나둘 올라온다. 밤사이 피어난 별처럼 조용히 빛나는 글들이다. 누군가는 고향의 산천을 노래한 시를 올리고 누군가는 지나온 삶을 담은 수필 한 편을 나눈다. 또 누군가는 책을 읽고 얻은 깨달음을 적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정다운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짧은 글을 남긴다. 그 글이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다. 중국 연변의 어느 마을일 수도 있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도시일 수도 있다. 한국의 어느 직장이나 가정일 수도 있으며 일본과 미국, 캐나다의 작은 도시일 수도 있다.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이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름난 문인보다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 책 한 권 펴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도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고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순간, 그들은 이미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주인공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선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고향의 냄새가 배어있으며 조상들이 살아온 시간과 지혜가 스며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적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기억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마음의 유산을 전하는 일이다. 물론 오늘날 이 언어가 놓인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한때 연변과 할빈, 심양 등 동북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언어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터전이었다. 학교와 가정, 마을 공동체 속에서 말과 글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개혁개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중국의 여러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삶의 무대는 넓어졌지만 일상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는 줄어들었고, 이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이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문화의 숲. 문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큰 나무가 있고 울창한 숲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꿀 때 비로소 숲은 만들어진다. 우리 글과 문학의 숲도 그러했다. 말과 문화를 사랑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한 명예도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중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의 언어와 정신이 오래도록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오늘날 조선족 사회의 언어와 문화가 이어져 온 데에는 여러 힘이 함께 작용했다. 중국의 다민족 사회 속에서 각 민족의 문화가 존중되는 환경이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학교와 가정, 언론과 문화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화는 제도만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연변 문학의 발전 과정에는 그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석화 시인이 걸어온 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자신의 창작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삶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2015년에 시작된 연길 문학 아카데미는 단순히 작품을 발표하는 모임이 아니었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창작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배움의 공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학을 꿈꾸던 이들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 고향에 대한 기억,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석화 선생은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고 평범한 경험도 진실한 마음이 담기면 하나의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누군가는 서툰 문장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다. 누군가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부모님과 고향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과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배움은 또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은 모여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연변조선족 자치주 전통문화발전연구회와 같은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이름난 작가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터전이 되었다. 문화는 건물처럼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며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다음 사람에게 건넨다. 우리 문화의 숲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숲 뒤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정신의 나무가 오래도록 푸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3. 전철 안에서도 피어나는 우리말 문화. 시대가 변하면 글을 쓰는 모습도 달라진다. 옛날 문인들은 조용한 서재에 앉아 원고지 뒤에 한 글자씩 마음을 새겼다. 창밖으로 흐르는 계절을 바라보고 깊은 사색 속에서 문장을 다듬으며 작품을 완성했다. 이후 컴퓨터는 새로운 창작 도구가 됐다.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고치며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날 글쓰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손 안의 작은 기계가 새로운 책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시 한 구절을 다듬는다. 또 누군가는 잠들기 전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를 몇 줄의 문장으로 남긴다. 이제 문학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창작의 자리가 된다. 경기도 일산에서 생활하는 신석은 수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중국에서 교원으로 살아온 뒤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이어왔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경험은 오히려 그의 글에 깊은 생각과 따뜻한 시선을 더해주었다. 그는 거의 매일 수필을 쓰고 자신이 남긴 글을 여러 문화 공간에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때로는 서울 전철 안에서도 떠오르는 생각을 스마트폰에 기록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철 안, 사람들은 저마다 화면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뉴스를 읽으며, 누군가는 짧은 영상 속 세상에 머문다. 그 다양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의 손끝에서 한 편의 수필이 태어난다. 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 문학의 시간이 되고 한 사람의 생각이 글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이 오늘날 문학이 가진 새로운 힘이다. 과거에는 글을 쓰려면 책상과 원고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문화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고향을 떠나 중국 여러 도시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가 됐다. 오늘날 글쓰기 공간에는 인생의 깊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시간 속에서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들의 글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다. 물론 언어와 문화의 미래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누군가 고향의 기억을 기록하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격려를 보내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다시 살아 움직인다. 문학은 특별한 사람만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4. 스마트폰 속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학 사랑방.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방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시를 읊으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머무는 방이 아니었다. 지혜가 오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은 문화의 터전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랑방이 생겼다. 바로 디지털 공간 속의 문학 사랑방이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싶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다. 다만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오늘날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 만난다. 연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글을 읽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을 잇는 다리는 오히려 넓어졌다. 오늘날 여러 온라인 문화 공간에서는 매일 새로운 글이 태어난다. 누군가는 시를 올리고 누군가는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수필로 남긴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짧은 댓글 하나로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그 작은 응원이 때로는 글쓴 이에게 다시 붓을 들 힘을 준다. 문학은 혼자 피는 꽃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응원하며 마음을 나눌 때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 오늘날 우리말 문학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방이 만들어지고 있다. 광동 심천의 조글록, 용정의 룡들의 독서회, 그리고 연길의 고목에 피는 꽃 등 많은 위챗 그룹이 있으며 서울의 시 사랑과 사랑과 건강을 위하여 세계 문화 교류회 등 여러 온라인 모임들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터전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말을 나누는 다양한 문화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저글러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흩어진 조선족 사회를 언어와 정보로 연결하고 개인의 기록을 공동체 기억으로 남기는 디지털 문화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문화 계정과 글쓰기 모임에서는 이름난 작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서로 격려한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문화 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한 편의 글은 작은 화면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화면 너머로 이어진다. 오늘 남긴 짧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훗날 한 시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기는 일이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다음 세대의 정신의 유산을 전하는 문화의 실천이다. 옛날 사랑방에서 오가던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간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 5.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우리말의 불빛. 우리 언어의 뿌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한 그루의 나무가 깊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듯 우리의 말과 문화도 사람의 삶을 따라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연변과 흥룡강성 등 동북지역은 조선족 공동체가 모여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학교와 가정, 마을 공동체는 말과 문화를 이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중국의 여러 도시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지에서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삶의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속에 품은 고향의 언어까지 떠나보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환경 속에서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누군가는 주말마다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누군가는 고향의 노래를 들려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전한다. 또 누군가는 신문과 문학 모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그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목소리이고 고향의 풍경이며 지난 세월을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음 세대가 자신의 뿌리와 만날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이 소중한 정신을 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이에게 고향의 말을 한마디 더 들려준다. 어떤 교사는 주말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글과 문화를 가르친다. 어떤 작가는 먼 타양에서도 자신의 삶을 기록한다. 또 어떤 평범한 사람은 화면 위에 고향의 기억을 담은 짧은 글을 남긴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어의 불빛을 이어간다. 언어는 박물관 속에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마음을 담고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말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언어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기억을 지키고 한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가며 미래 세대에게 마음의 유산을 건네는 사람들이다. 우리 언어의 불빛은 어느 한 곳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연변의 마을에서도, 북경의 거리에서도, 한국의 도시에서도, 일본과 미국, 캐나다의 작은 공간에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함께 지켜간다면 결코 꺼지지 않는다.

0: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청춘이 그렇게 스쳐가냐고, 인생이 정말 그토록 허무한 거냐고.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겁니다. 그래요, 청춘은 바람 같고 인생은 구름 같아요.
1: 머물 것 같던 시간도 어느샌가 훌쩍 떠나버리고, 곁에 있던 사람도 이름만 남기고 흩어집니다. 바람은 등을 밀고 지나가고 구름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을수록, 붙잡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늦게 깨닫습니다.
0: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흩어질 기억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도 내일의 나와도 다르기에 청춘이든 인생이든 너무 오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한번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머문 구름으로 감사히 머물다 가면 됩니다. 우리네 삶이란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고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일 테니까요.
1: 네, 청춘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초록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도망강 련가.

0: 건강한 한 끼를 만들기 위해 남을 반찬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되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사리나물은 잘못 섭취하거나 장기간 자주 먹을 경우에는 간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반찬이라 익숙하더라도 이제는 식탁에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에 간암을 수직 상승시키는 위험한 음식인 고사리,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고사리에 숨어있는 간 독성 물질. 고사리에는 부타켈로사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반복 섭취 시 간 경변이나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에서 간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번 데친다고 해서 모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냉장 보관한 고사리, 며칠씩 먹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명절이나 제사 후 삶은 고사리를 냉장고에 며칠 보관하며 반찬으로 나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균 번식이나 산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가 작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다고 무심코 섭취하기 쉬운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1: 바꿔야 할 나물 습관, 더 좋은 대안은 많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고사리보다는 미나리, 부추, 시금치 등 해독 작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나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활용해 무치면 영양 흡수율도 올라가고 맛도 좋아집니다. 같은 나물 반찬이라도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고사리, 오늘부터는 식탁에서 쉬게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사리는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냉장 보관한 고사리를 며칠씩 먹는 습관은 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간 건강을 위해서는 미나리, 부추, 시금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반찬일수록 더 꼼꼼하게 내 몸에 맞는 식재료를 골라야 합니다.

0: 계속해서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물. 음식을 먹기 전에 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여름이라도 위에 자극이 없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끈끈해진 혈액에 좋고 뚝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벽에 남아있는 위산을 씻어내는 데도 기여합니다.
1: 양배추. 양배추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의 효과로 위점막을 좋게 합니다. 비타민 U는 독한 위산과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위점막이 이미 손상된 경우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전날 잘라둔 생양배추를 먹으면 간편합니다. 속이 편하고 포만감으로 다른 음식을 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식이섬유 효과로 아침 배변에도 도움을 줍니다.
0: 요구르트. 유산균 발효유인 요구르트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혈액 건강,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장내

0: 린성분도 풍부합니다.
1: 사과.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인 펙틴은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해 혈당 관리를 돕고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늘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장 청소를 도와 유해물질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0: 계속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호박, 쪄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 단호박은 탄수화물,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단호박의 높은 비타민C의 함량은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유도해 원활한 신진대사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크며 칼로리가 낮은 단호박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애용됩니다.
1: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우는 굴은 영양 가득한 음식입니다. 굴은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목감기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와 B, C도 풍부하고 철분과 구리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 또한 풍부해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굴은 말 그대로 면역력 덩어리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굴 양식업이 발달해 영양 만점인 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0: 녹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차는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실 경우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녹차는 비타민C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미나리. 미나리는 비타민 A, B1, B2, C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 칼슘, 린 등 무기질과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은 물론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필수 음식이죠.
0: 콩나물.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다음날 아침, 숙취에 허덕일 때 우리는 해장용으로 콩나물국을 종종 선택하고 합니다. 실제로 콩나물의 주요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콩나물은 콩이 발화하면서 비타민C가 새로 생깁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해독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함유된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1: 마늘.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회 백리라고 불립니다. 린,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소화 기능을 향상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냄새의 주요 원인인 알리신 성분은 살균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0: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과식은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짜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위점막이 자극돼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면 위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0: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1: 생강.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조론과 효과울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항균력이 있어 장내 유해한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 불량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생강과 위약을 복용했을 때 생강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시간이 빨랐습니다. 생강은 익혀 먹어도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강차나 생강죽 등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0: 양배추. 양배추에 많이 든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해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유황과 염소 성분은 위장에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소화 불량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완화합니다. 양배추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1: 키위. 키위에 함유된 액티니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소화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영류, 곡류, 요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의 소화를 돕고 아미노산 흡수를 개선해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액티니드는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40% 높였고 콩 단백질 소화 능력을 27% 높였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가스가 형성돼 복부 팽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키위로 소화불량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2개씩 2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무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인 카탈라아제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무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량도 낮아 더부룩한 속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밀라아제 성분은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무에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우리 떠납시다. 봄의 향기 따라.
1: 이설년 가수가 부른 꿈의 왕국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